0: This is Inside BEFM, where we highlight different programs here on BEFM each week, and we share listener thoughts on these segments. We're going to start off today with some local news. In February last year, Busan Jinggu District was designated by the Office of Government Coordination as a youth-friendly city, along with Seoul's Gwanak-gu and Gyeongnam's Gochang-gun County. BEFM has partnered with Busan Jinggu to produce this youth's creative program,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 or Youth Friendly City on Air. Four teams, selected through public process, undergo broadcasting training at BEFM, and each team goes on air every Wednesday since the start of this month. Today, let's listen to the September 16th episode with three local youths, Lee Da-eun, Lee Sung-ji, and Choi Myung-sun, who are Busan natives, new residents, and returnees, respectively. Here's the clip.
1: And what young people truly need to settle down is a warm human safety net. Now, let's turn to youth who moved to Busan for the first time, Ms. Lee Da-eun, here in the studio. She actually relocated here from Seoul. 네, 이제는 부산으로 처음 이주해 온 청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은 씨가 서울에 사시다가 부산으로 이주해 온 청년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저는 부산에 내려온 지 2년 차이고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쉽게 어울리거나 융합되지 못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더 청년들과 잘 어울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성현무 소장에게 여쭤봤습니다.
1: Alright, so then let's take a listen.
3: 청년 커뮤니티의 저는 이제 연장이라고 보는데요. 청년들이 어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또래의 커뮤니티도 있지만은 자기의 취향과

0: 어떤 스타일과 그런 어떤 문화적 욕구에 따른 커뮤니티는 20살부터 80 뭐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구 세대가 만나게 되거든요.
1: I see. So in response to the migrating youth's question, he mentioned and emphasizes that community shouldn't just be limited to peers, but should expand based on shared interests and culture, connecting people from ages 20 to 80. And he highlighted that these intergenerational communities naturally bridge the gap between generations, promoting social health and helping newcomers really settle in. 부산에 정착한 청년들의 관계 맺기 고민을 취향 중심 세대 통합 커뮤니티를 해답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2: 네, 단순히 나이가 같은 또래만 찾기보다는 나이나 세대를 넘어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문화적 취향을 나누는 모임으로 눈을 돌려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로 묶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까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I absolutely agree. So starting points really differ, but there is a common thread.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면
3: 네. 토박인 저에게는 기회, 리턴 청년인 성지 씨에게는 관계, 이주 청년인 다은 씨에게는 소속감이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4: 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2023년, 2025년 청년 패널 조사에 따르면 부산을 떠나는 이유 1위는 일자리지만 남아있는 청년들은 바다와 여유, 삶의 질이 부산에 남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2: 네, 일자리가 삶의 당연한 기반이라면 관계와 경험이 쌓여 비로소 소속감이 만들어집니다. 청년 친화 도시는 단순히 남아달라고 말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 스스로 부산에 머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청년을 붙잡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이유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군요.
5: I absolutely love that. And a youth-friendly city isn't one that begs young people to stay. But when where they uncover genuine reasons to be.
6: That was Team Nikkang Nekkang, meaning with you, with me in Busan dialect. Listeners enjoyed this clear distinction of roles. The Busan native talked about how to create value in her hometown through exchanges with the capital area. The returnee addressed how Busan embraces outsiders and the role of human safety networks. And the newcomer youth focused on communities across generations. Listeners found these personal storie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very convincing. They thought the conclusion that the city should help the youth discover their own reasons to stay really resonated with them. Listeners also commented on how the host, Stephanie, conveyed these stories in English for the global audience. That's all for this week's Inside BEFM. It's time to wrap up today's weekly review. Thank you all for joining me. If you have anything you would like to share at Weekly Review or with me, please visit the homepage of BEFM at www.befm.or.kr. I am the host of Weekly Review, Dennis Laffey. Our last song today is Moonlighting by Al Jarreau.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We will see you next Saturday. I hope all of you enjoy the rest of this holiday weekend. Goodbye.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BFM listeners, as a full moon rises bright over Busan, we'd like to wish you a warm and joyful Chuseok. May this holiday bring your family together to share songpyeon with warmth, and may your hearts be filled as round and bright as the moon above. Wherever the road takes you this season, please drive safely and take time to cherish the people you love. Here at BEFM, we've prepared some special stories and music to keep you company this holiday, so stay tuned. From all of us at BEFM, we hope your Chuseok in 2026 is filled with rest, gratitude, and happiness. Happy Chuseok!

of constructive contributors to stabilize the energy supply chain amid the Strait of Hormuz conflict.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등의 해상 봉쇄에 대응한 에너지 자원의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수프림 코트 Chief Justice rejects call for justice renomination.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Yi-dae said Cheongwade's request for him to nominate a different justice for the top court has no constitutional merit. With Cheongwade refuting this and expressing its regrets, this friction between the top office and the top court is expected to continue. Cho Yi-dae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을 거부하고 청와대가 이에 유감을 표하며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and Xi hold summit. President Xi Jinping of China visited the U.S. on a state visit and held summit talks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This marks the two leaders' third summit in Trump's second term. Xi actually skipped the U.N.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for the summit, showing the shift of world dynamic.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이 이번 주 미국을 국빈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올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작년 부산에서의 만남에 이어 트럼프 2기에서는 이번이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Country on the move for Chuseok holiday. The country celebrated the harvest holiday Chuseok yesterday. During this four-day holiday, with the shorter days, the road traffic is expected to be distributed across all 4 days, an international airport expected to see its highest traveler volume for any Chuseok.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이제 절반 이상 지난 가운데 비교적 짧은 연휴로 귀성길은 도로 혼잡이 분산될 전망, 또 인천공항의 이용객은 역대 추석 연휴 중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And in sports, Asian Games underway in Aichi, Nagoya. South Korea has so far scored golds in pentathlon, men's basketball, men's 50 freestyle, and fencing, amongst others, solidifying its position in pentathlon and showing new possibilities for swimming and fencing. Aichi Nagoya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된 가운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근대 5종, 남자 농구, 50m 자유형, 펜싱 에페 등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And these were your top 5 stories.

0: if gone wrong, could be very problematic. And we have started to see some of those cases where these AI agents have gone beyond their scope and done some harmful things. So I think this is a different phase of AI advancement, and it is worrisome because now we have things that can take actions. I think the worry is warranted because there is a gap. There's always been a gap between what AI models can do and how we understand or how we explain.
1: 네, 2년 전과만 비교해도 AI는 엄청난 성장을 해왔는데요. 자, 이제 AI는 단순한 정보 생성이 아니라 그 당시는 착시나 잘못된 정보 정도만 문제가 됐었죠. 지금은 우리 대신에 쇼핑을 해주고 이메일을 써주는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AI가 정해놓은 범주를 넘는 경우가 점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과거와는 다른 AI 발달의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염려되고 AI가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우리의 AI 이해 사이에 괴리를 고려했을 때 이런 우려는 타당하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So it is all about this exponential growth of AI. Because as the expert said, AI can do shopping and write emails on our behalf. 첫 번째 표현입니다. On one's behalf. B-E-H-A-L-F. 한 단어인데요. 무엇을 대신해서, 대변해서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메일을 쓰거나 업무를 할 수 있다. And this is really good business expression. So if you are an executive assistant, you are writing on the CEO's behalf. 대표를 대신해서. So given all of this, our fear, our concerns are warranted. W-A-R-R-A-N-T-E-D. 자, warrant.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구속 영장, 영장을 얘기하죠. So the warrant is, you know, something that the court gives you to justify, to tell you it's okay. Warranted, 정당한, 타당한, 합당하거나 당연한의 뜻이 됩니다. So the expert said our worry is warranted. 우리의 걱정이 정당하다. Because there's this gap between what AI can do and what we understand. 네, 대부분 특정 행동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감정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표현합니다. So you can say, you know, if you apologize, hey, sorry, I was angry. Somebody can tell you, you know, I think your anger was warranted. 이 상황에서는 화가 나는 게 당연했다, 괜찮았다 이렇게 쓸 수 있죠. So then, let's jump to the solution. What can we do? How can we be safe when it comes to AI? Let's take a listen.
0: A lot of these companies that are putting out these models, these systems, there is very little right now other than just the market or the media pushback for them to be accountable for any harm that are caused. And so being responsible in this space, and this is not just simply those companies that are deploying these models, but also those who are using them. As a user of AI also, you have to take responsibility for what you're doing and when you're using the things that are produced from that model, it is ultimately your responsibility. Mm-hmm. So I think that notion of accountability, that notion of transparency, those are the things that we need going forward when we think about responsible AI.
1: So this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it's a two-way street. 네, 책임감은 개발자 그리고 사용자 모두가 가져야 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AI 모델을 개발하고 내놓는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나 미디어의 반발 말고는 책무가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용자 역시 내가 이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무와 투명성이 앞으로 업계 그리고 개인이 가져야 할 노션, 개념이라고 합니다. So I want to bring out this term. This is an everyday term we can use other than. 하나의 표현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Other than. It's like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무엇 말고. So the expert said companies have very little other than market or the media pushing back. 이 회사들은 시장이나 미디어 말고는 반발을 거의 겪지 않고 있다. Everyday lingo. You know, I haven't had anything other than coffee toda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커피 말고는 먹은 게 아무것도 없다. I haven't had anything other than coffee. That's a lie. I've had a lot, but we're just saying. Another term, notion. 네, 이 notion이라는 브랜드도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Notion 자체는 개념. 하지만 컨셉하고는 약간 차이가

0: 있습니다. 좀 막연한 생각이나 특정한 관념을 얘기할 때 notion이라고 쓰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So, notion of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아직까지 이 책무 그리고 transparency, 투명성이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going forward, 앞으로는 책무와 투명성이라는 막연한 개념이 필요하다. So then what about a concept? That's concrete, that's specific. 구조화된 정확한 생각이 되는 거죠. So in any case, this AI development, at least according to this expert, cannot be slowed down, but we can be mor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All right, that's it for this story. We're going to move on to this really fun one. 네, 이그 노벨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특이한 과학 연구를 기념하는 노벨상인데요. 이그 노벨. 자, 올해 수상팀 중 한 팀은 KISS. 이 KISS가 어떻게 동물들 사이에서 발현되고 또 어떻게 영장류 안에서 진화해 왔는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무려 영장류의 첫 KISS는 2100만 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자, 이 키싱이 인간 역사, 영장류의 진화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지 연구진 중 한 명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 are going to talk to Dr. Matilda Brindle from Oxford who led this study. So first of all, if you don't know yet, what is kissing?
1: It's a little bit of a clunky definition. It's not necessarily what you might say to someone if you were trying to kind of woo them, if you wanted to kiss them. So we described it as a non-agonistic interaction involving directed, intraspecific, oral-oral contact with some movement of the lips or mouth parts and no food transfer. So this is a really, not a very intuitive definition. So I'll break it down for you. So this idea of it being a non-agonistic interaction, all that means is that it's not aggressive. And the reason we felt that we needed to include that stipulation is because there is a species of fish called a French grunt fish. And what they do is they actually swim together with their mouths wide open and kind of press into each other like this. And they look like they're kissing, but they're fighting over territory. So it is an aggressive interaction. Which is, you know, it's quite surprising. So we wanted to make sure that if we're observing animals, we take into account that it could be an aggressive interaction.
0: 네, 투박한 과학적인 정의에 따르면요. 첫 번째, 공격적이지 않아야 한다. Non-aggressive. 자, 그 이유는요. 입을 마주치면서 공격을 하는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입에서 입에 접촉. Orally, because lips. 자, 영장류는 입술이 있죠. But 부리, 새들의 부리 등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 새, 개미, 북극곰 다 포함해서 진화적인 측면을 봤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non-food transfer, 음식 전달의 의도가 아니어야 키스의 조건을 충족한다라는 과학적인 의미였습니다. Alright, so that is very clunky. 자, clunky라고 연구원도 의도했는데요. clunky, C-L-U-N-K-Y. 자, 단어 자체가 약간 그 뜻하고 비슷해요. 투박한, 뭉툭한. So the expert said it's a clunky definition. 뭔가 로맨틱하거나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과학적인 정의였다. You do hear this a lot in fashion. 자, 우리가 신발을 얘기할 때 if you have clunky heels, 굉장히 뭉툭한 그런 구두의 굽을 얘기할 때 clunky 쓸 수 있습니다. Alright, here's a scientific term. Take something into account or take something into consideration. 고려하거나 계산에 넣다 혹은 참작하다 라는 의미죠. So they were making sure to take the fish case into account. 입에서 입으로 공격하는 이 물고기의 사례를 계산에 넣다 혹은 고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We do hear this in courts, maybe not personally. So the judge will take that into account when making the ruling. 자, 뭔가 룰링을 할 때 이런 요소들을 참작하겠다, 고려하겠다, 법정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All right, so enough about the fish and the ants and the polar bears. I want to talk about the humans, the apes, the primates. 자, 그럼 이제 진화론적, 문화적 측면에서 보는 영장류와 인간의 키스. 들어보겠습니다.
1: Idea that just because a behavior has evolved, it kind of, we assume often that it must be a particular way. It's quite static and stuck in a particular way. But actually, primate behaviors, human behaviors in particular, are extremely flexible. So we found that kissing is a deeply evolved behavior. It goes back, you know, millions and millions of years. That doesn't mean

0: that every individual or even population will continue that behavior in exactly the same way. Oh. So if we look at look outside of humans for a minute, chimpanzees, generally when they're kissing, it's because they've had an argument and it's a way of making up with each other and kind of making the peace, which is really, you know, that's very different to bonobos, who are also very closely related to humans. When they kiss, it kind of, it tends to be more sensual and romantic. So they've kind of taken it in these two different directions. Humans do it all. We, you know, we have platonic kissing between family members or friends, and then we have romantic kissing as well. And the point about behavior is that it is flexible and we're able to pick and choose which behaviors are useful.
1: 네, 영장류와 인간의 행동은 키스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이 고정되지 않은 유연한 변화되는 행동입니다. 자, 또 이 키스도 필요에 인해서 진화되었지만 종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침팬지는 싸우고 화해하기 위해서 키스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네요. 또 다른 영장고인 보노보는 로맨틱한 또 감각적인 인간과 비슷한 키스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인간은 로맨틱한 것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들의 볼뽀뽀처럼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하죠. 자, 우리는 진화하면서 쓸모있는 이렇게 필요한 행동들을 선택하며 어떤 영장류는 로맨틱한 키스가 유용해서 선택했고 다른 종들은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다고 합니다. So that is fascinating what kissing tells you about evolution. So make up, 정말 뜻이 많은데요. 뭔가를 만들어내다. So you make up an excuse, 핑계를 대다, 구성하다. So like this room is made up of mostly women. Finally, 화해하다. So chimpanzees argue and make up and make peace. 자, 이런 식으로 make up, 화해하기 위해서 키스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래 가사도 그렇지만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Kiss and make up. 키스하고 화해하다. Interesting. Another term, sensual. All right, let's test your English level. Sensual, sensitive, sensible. 차이 아시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So sensual, 감각적이거나 관능적인 이란 뜻이죠. So it's a little bit, you know, sensual. That's what kissing is. Sensitive, 민감하거나 예민한.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는 세심하거나 감성 있는, sensitive. 자, 마지막으로 sensible, 합리적이거나 실용적인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So kissing can be sensual and romantic. Anyway, so does this give you a better idea of kissing? Kissing and makeup? Are we kissing to pass on food? Are we kissing to argue and make up? So that was a really fun interview for this long weekend. All right, with that,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a romantic one, 너의 모든 순간 by 성시경.

0: more Rage to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7: 11:00 o'clock.

0: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0: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The time is now 1 o'clock.
7: Welcome back to hour number two of Sweet Dates Saturday Highlights. We're kicking things off with bite-sized banter, where that simple question can lead to all kinds of unexpected answers. And Andrew and I usually begin with something light, but somehow it always turns into stories, our strong opinions, and plenty of laughs. So let's look back at some of this week's favorite bite-sized banter moments.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BFM listeners, as a full moon rises bright over Busan, we'd like to wish you a warm and joyful Chuseok. May this holiday bring your family together to share songpyeon with warmth, and may your hearts be filled as round and bright as the moon above. Wherever the road takes you this season, please drive safely and take time to cherish the people you love. Here at BEFM, we've prepared some special stories and music to keep you company this holiday, so stay tuned. From all of us at BEFM, we hope your Chuseok in 2026 is filled with rest, gratitude, and happiness. Happy Chuseok!
3: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kb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6: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7: Huh?
6: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8: 4:00

0: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1: 청년, 여기 있습니다.
2: I'm Busan, Gyeongnam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고 있는 KNN이라는 방송국에서 오전 뉴스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박경익이라고 합니다.
3: 언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나요?
2: 2023년 1월 2일에 딱 이곳 KNN으로 입사를 하게 됐고 이제 부산에 자리 잡은 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3: 부산에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2: 광안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안 2동 주민입니다.
3: 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네. 어떻게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이전에는 다 계약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계약이 만료가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KNN 채용 소식을 알게 된 거죠. 부산이라는 대도시에 있는 방송국이기도 하고 뭔가 부산하면 이 콘텐츠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뭐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고 뭐 대구 그리고 창원 근무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3: 박경익 아나운서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2: 신기한 시스템이긴 한데 저희 KNN 방송국이 그 프리랜서 시스템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7시 15분에 오전 뉴스를 한번 진행을 하고 화요일 수요일에는 또 라디오 코너를 진행을 해요. 그 밖에 뭐 다양한 지역 행사를 스케줄을 제가 잡아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어떤 일정이 딱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그날 그날에 맞게 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3: 어떻게 언론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 네, 제가 대학교는 사실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지만 대학교 때까지도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사는 동네에 그 전국 노래자랑이 한번 열렸어요. 그 당일에 녹화 당일날 이제 뵀었던 그 고 송혜 선생님의 어떤 그 무대 위의 에너지 그리고 출연자 대기실에 오셔서 진짜 직접적으로 소통을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 이런 뭔가 소통을 하는 직업을 하고 싶다. 이게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아, 내가 저 무대에 가장 빨리 설 수 있는 방법이 아나운서가 되는 길이겠다 싶어서 언론인을 꿈꾸게 됐던 것 같습니다.
3: 부산만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제가 생각하기에 부산은 축제의 도시인 것 같아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축제들도 있고 그만큼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면서 특히 제가 이제 광안리에 살다 보니까 더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좀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도 아, 이 행사만큼은 뭔가 가서 좀 진짜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에 또 부산으로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아, 부산은 진짜 뭔가 축제의 도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최근에 화제되는 그룹 리센느와 함께 챌린지에 참여하시면서 네. 많은 분들이 아, 박경희 아나운서가 이런 아나운서였어? 하고 네.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 뭐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지만 그런 진중함 외에도 또 예능감이나 이런 것들을 뭐 원하시는 그런 요구사항도 점점 많아지고 저 역시도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춤추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런 끼를 좀 감추지 말고 그래 뭐 자리가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시도해보자. 그런 제가 가진 뭔가 역량들이나 뉴스 외적인 것들도 하나의 뭐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3: 부산은 지금 청년들에게 어떤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회의 도시인지 가능성의 도시인지 아니면 성장 중인 도시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뭐 다 포함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기회도 많고 가능성도 충분히 네 뭐 가능성 넘쳐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도시인 것 같기도 한데 청년 유출이 있다 이런 내용도 보도하고 있긴 하지만 청년들이 계속해서 뭔가 살고 싶은 정착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나 의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다 보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한 도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3: 이제 앞으로 언론인으로서 본인의 꿈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궁금합니다.
2: 뭐 앞으로는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뉴스라든지 방송국 내에서 좀 진행할 수 있는 뭐 스튜디오 프로그램이라든지 막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당연히. 뭐 방송국 외적으로는 또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해서 시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좀 요즘에 하이브리드형 인재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틀에 갇히지 않고 정말 다방면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방송인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3: 박경익 아나운서님께 부산이란?
2: 제게 부산이란 인생 2막이다. 뭐 그만큼 이전과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같고 또 부산에서의 삶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남겨줄 것 같고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은 저의 인생 2막이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The Zero Waste Rangers.
7: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8: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6: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8: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6: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8: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6: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8: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6: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8: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6: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8: Refuse, reduce.
6: Reuse, recycle.
8: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BFM listeners, as a full moon rises bright over Busan, we'd like to wish you a warm and joyful Chuseok. May this holiday bring your family together to share songpyeon with warmth, and may your hearts be filled as round and bright as the moon above. Wherever the road takes you this season, please drive safely and take time to cherish the people you love. Here at BEFM, we've prepared some special stories and music to keep you company this holiday, so stay tuned. From all of us at BEFM, we hope your Chuseok in 2026 is filled with rest, gratitude, and happiness. Happy Chuseok!
4: Today's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5: 7:00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7: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8: 올라, I am Rafael Salardi, a Peruvian living in Busan for 20 years now. After living in Peru, I fell in love with Korean culture, so I decided to move to Busan. I like feeling the warm sunrise at the beaches in Busan on sunny days. A cup of coffee while looking at the sea in the coffee city Busan reminds me of the Andes Mountains, a famous coffee producer in Peru. The reason why I like Busan more than anything else is the people. Even though I was not good at Korean, everyone treated me with kindness and friendliness. I really appreciate those who are so nice to me. I want to live happily ever after in Busan for a long, long time. Gracias, Busan. Global City Busan, we are all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song.
9: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0: The time is now 8 o'clock.
1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12: In the traditional tale, Sister Sun and Brother Moon, we can see the true meaning of family that cares for and helps each other. When we are having a hard time, our family is there to comfort us. And when something good happens, they are the first people we want to share it with. That's what family means to us. I hope you can take some of this, you know, Chuseok holiday to think about what your family means to you and enjoy some warm and happy moments together. Hello, everyone. This is our Chuseok special here at the BFM Kids Club. And as always, I'm your host, Andrew Murphy. Okay, we're going to get things started today with Pungseong by Dongbang Shingi.

0: FM 부산 영어 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의

0: world. BEFM, Busan Yeongbangsa.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Youth Radio,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4: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4: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3: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방송.
5: Hello, my name is Naomi from Tanzania. I came to Busan 5 years ago on a university professor scholarship. When I first came, I was impressed by the variety of tourist attractions, ranging from a number of downtowns, beaches, museums, and Busan has it all. Also, there are some beaches in Tanzania, like Busan, but the beaches here in Busan have more diversity. In Tanzania, the beaches always look the same, but here you can enjoy the charm of each season of beaches and seas throughout the year, which I liked. I also had a chance to introduce Tanzanian food to Busan citizens at one of the Busan's big experts event, Global Gathering. Especially, I found out the similarity between Tanzanian snack, mandazi, which is a deep-fried bun, and Busan hot dog. So, I wish I could bring the whole city of Busan to my hometown once I return to my hometow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Still,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 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팝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1: 청년, 여기 있습니다.
2: I'm Busan, Gyeongnam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고 있는 KNN이라는 방송국에서 오전 뉴스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박경익이라고 합니다.
3: 언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나요?
2: 2023년 1월 2일에 딱 이곳 KNN으로 입사를 하게 됐고 이제 부산에 자리 잡은 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3: 부산에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2: 광안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안 2동 주민입니다.
3: 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네. 어떻게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이전에는 다 계약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계약이 만료가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KNN 채용 소식을 알게 된 거죠. 부산이라는 대도시에 있는 방송국이기도 하고 뭔가 부산하면 이 콘텐츠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뭐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고 뭐 대구 그리고 창원 근무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3: 박경익 아나운서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2: 신기한 시스템이긴 한데 저희 KNN 방송국이 그 프리랜서 시스템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7시 15분에 오전 뉴스를 한번 진행을 하고 화요일 수요일에는 또 라디오 코너를 진행을 해요. 그 밖에 뭐 다양한 지역 행사를 스케줄을 제가 잡아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어떤 일정이 딱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그날 그날에 맞게 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3: 어떻게 언론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 네, 제가 대학교는 사실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지만 대학교 때까지도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사는 동네에 그 전국 노래자랑이 한번 열렸어요. 그 당일에 녹화 당일날 이제 뵀었던 그 고 송혜 선생님의 어떤 그 무대 위의 에너지 그리고 출연자 대기실에 오셔서 진짜 직접적으로 소통을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 이런 뭔가 소통을 하는 직업을 하고 싶다. 이게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아, 내가 저 무대에 가장 빨리 설 수 있는 방법이 아나운서가 되는 길이겠다 싶어서 언론인을 꿈꾸게 됐던 것 같습니다.
3: 부산만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제가 생각하기에 부산은 축제의 도시인 것 같아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축제들도 있고 그만큼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면서 특히 제가 이제 광안리에 살다 보니까 더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좀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도 아, 이 행사만큼은 뭔가 가서 좀 진짜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에 또 부산으로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아, 부산은 진짜 뭔가 축제의 도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최근에 화제되는 그룹 리센느와 함께 챌린지에 참여하시면서 네. 많은 분들이 아, 박경희 아나운서가 이런 아나운서였어? 하고 네.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 뭐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지만 그런 진중함 외에도 또 예능감이나 이런 것들을 뭐 원하시는 그런 요구사항도 점점 많아지고 저 역시도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0: 춤추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런 끼를 좀 감추지 말고 그래 뭐 자리가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시도해보자 그런 제가 가진 뭔가 역량들이나 뉴스 외적인 것들도 하나의 뭐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1: 부산은 지금 청년들에게 어떤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회의 도시인지 가능성의 도시인지 아님 성장 중인 도시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뭐 다 포함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기회도 많고 가능성도 충분히 네, 뭐 가능성 넘쳐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도시인 것 같기도 한데 청년 유출이 있다 이런 내용도 보도하고 있긴 하지만 청년들이 계속해서 뭔가 살고 싶은 정착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나 의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다 보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한 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이제 앞으로 언론인으로서 본인의 꿈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궁금합니다.
0: 뭐 앞으로는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뉴스라든지 방송국 내에서 좀 진행할 수 있는 뭐 스튜디오 프로그램이라든지 막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당연히. 뭐 방송국 외적으로는 또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해서 시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좀 요즘에 하이브리드형 인재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틀에 갇히지 않고 정말 다방면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방송인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1: 박경익 아나운서님께 부산이란?
0: 제게 부산이란 인생 2막이다. 뭐 그만큼 이전과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같고 또 부산에서의 삶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남겨줄 것 같고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은 저의 인생 2막이다.

0: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an.
1: Still,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2: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냅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6:00
4: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5: Welcome 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s Weekend Highlight Edition. Let's kick off with two different tiers by the Wonder Girls.

0: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E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4: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5: Huh?
3: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6: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수복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아이,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7: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8: Huh?
7: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9:00